0: 나와 만원이여 서투르버거 럭켓거리에 밀어 인드러지또 라그르 전저리또 허이꺼히라 아리리 빠머러 유아베디분 뒷바일라루 떠라 사하섯도 머후떠버리야
1: 오 사하섯도
0: 머네 밥이 죽기 떴대라 예 라트리레 떠울어버리야시 뭐여 덕여스 떠라네 번치츠 원리 어떻게 자리네 이빨이네
1: 나이 자리비네
0: 예 끝하꺼이 조멍끼거라 예 인드러지또 예 끝하꺼이 조멍끼거라 내 최후 빠이라꺼노 예 까도 사노노비